0: 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쇼 거시가 나아줄 줄은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바스 니고라니 백제도 오도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
1: 세수야